노래를 찾느라 신청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둘만의 여행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방금 전해드린 곡과 조선힙합의 그냥 그러려니 해. 사실 조선힙합 노래도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신청해 주셔서 딱 반갑고요. 부천 산다의 그 카페에서는 음원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저걸 받으려면 770원을 내야 돼서 다른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부천 산다에 요번에 5집인가 나왔어요. 어젠가? 그래서 그 중에 날 위에 울지마 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또 이후에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이곡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미가요방의 흔들어주세요까지 신청하신 분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듣고 싶은 곡이 생겼어요 언니, 오늘 쉬엄쉬엄 하세요 하시면서 네, 모두 전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나가지 말고.

정인이 엄마님께서 정해주신 곡 모두 전해드렸고요. 비주범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랜만에 노래를 청해봅니다. 휴가철인데 왜 이렇게 바쁜 건지요.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어요. 휴가라서 그런 건지 다들 휴가 가서 회사들이 바쁘니까 돌아가면서 휴가 가니까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 네, 방송국 스케줄이 안 나와서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타비님이 그나마 좀 쉬어서 타비님이랑 저랑 우리 다론이랑 죽어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꾸려나가 봅니다. 그죠? 오늘은 종일 제 목소리 들어야 돼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네. 그래도 노래 많이 올려드리면서 신나게 해볼게요. 그래도 내일까지 일하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휴가라서 힘내봅니다. 우리 비주맘님 화이팅! 더운 날씨 장미언니도 더위 지치지 마시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OPPA의 그대야 미안해, UP의 뿌요뿌요, 쿨의 애상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려요. 진짜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아, 너무 미안해서 미치겠어요. 무슨 개인 방송도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방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아침이라 그런지 제가 목소리가 뭔지 되게 걸걸하지 않아요? 계속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갖고 자다 뭘 먼지를 먹었나? 아니 먼지 없는데.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난 다녀갑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 아침에 바쁘신가 봐요. 신청해 주신 곡 박재정의 자작곡, 윤도의 12월의 어느 겨울. 아 진짜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또 막상 겨울이 오면 아우 추워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더 좋다 그랬었는데 이럴 거면 추운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막 헷갈립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니 어느 정도껏 더워야지 이건 뭐 진짜 먹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게 더우니 자 죽겠어요. 아니 집을 치우고 내다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제 재활용머리다 어지러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으라는 건가? 막. 신랑은 샤워하면 괜찮다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더니 저한테 아니 내가 지금 무릎이 아직 골마갖고 이러고 있는데 뭘 자꾸 샤워하래. 아 또 노래 넘어간다. 자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드려요. 잘 들어요 꽁치님 고마워요.

우리 꽁치님 신청곡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우리 시아님 좋아하시던 곡 몇 곡 올려두었습니다. 듣고 올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참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 신청곡 모두 나갔어요. 제가 밥 먹고 오느라고 좀 늦게 나갔고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뒤로 댄스곡 좀 올려놨습니다. 아니, 댄스곡만 올려놨습니다. 네, 날이 너무 덥죠 여러분. 그 발라드도 듣고 싶으시면 발라드 틀어주세요 하시던지 신청곡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네요. 멘트하는데 사연들이 짧은 거 보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나 봅니다. 우리 장미언니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송하의 바다 가자,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타편의 바다의 왕자, 로시의 파도 신청해 주셔서 네, 이렇게 신청하면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박은빈의 꿍따리 샤바라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백만님 말씀처럼 백만님도 맛점, 여러분도 모두 맛점 하시기 바래요.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세미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는 덥지 않아요.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네, 밤에 어젯밤에는 이 방도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오늘은 아직 이 방은 선풍기, 작은 선풍기 한 대로 충분히 시원할 만큼 괜찮습니다. 두 개 틀어놓고 하나는 그 컴퓨터 본체 쪽으로 돌려놔야겠어요. 컴퓨터도 더우니까. 신청해 주신 곡 네, 닐로의 우리라는 곡과 쟤는 뭐라고 읽어요? 마이베드 신청곡 그리고 마이베드 노래예요. 근데 쟤는 뭐라고 읽죠? 제가 가수 이름이 뭡니까? 가수 이름 가수 근데 제 힙합인데? 네, 힙합인데 노래 괜찮겠지. 요새는 힙합도 노래를 그 노래처럼 불러서 막 옛날처럼 다다다다다 막 이런 게 아니어서 괜찮겠죠. 서동현의 왜 나만이라는 곡까지 이거 최신곡인가 봐요. 제가 이거 왜 없지 했더니 랩이라서 안 받았구나. 물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랩 힙합이라고 되어 있어. 아, 피처링을 릴러말즈가 있군요. 그래요. 네, 좋은 노래일 것 같네요. 함께 듣고 다음 신청을 들고 올게요.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제 방은 다시 더워지려고 하네요. 이래저래 바쁜 오전을 보내고 이제 막 엄마 점심 식사 챙겨주고 잠시 숨 좀 돌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음료로 우유 한 잔 마셨는데 더 시원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꽁치님 프사를 피카츄가 커피 만드는 걸 만들어드렸어요.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요? 장미님 계속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로코베리의 사랑의 너 하나만, 이혜은의 사랑했지만, 이보람의 오지 않을 널 기다려,

이해준의 있는 법, 김현지의 구두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그래도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 잔 네, 만들어서 드시고 식사도 꼭 챙겨 드세요.

악간짝이야. 다음 신청곡이 댄스라서 네, 댄스 배경을 올려놨더니 갑자기 따다다다 그래서 놀랬네요. 우리 나스럭키님 휴가구나. 자고 또 자고. 아, 휴가라고 자고 또 자고. 그럼 저는 맨날 자야 되는데. 아닌가? 나는 365일 휴가가 없는 건가? 일어나요. 슈퍼주니어의 화이트럭. 우리 나스가 돌아온 티가 납니다. 이제 신나는 노래가 막 듀스지의 러브 이즈, EXB의 검은 고양이 네로, 권자매의 굿바이 예스터데이, 다 이 노래들의 주인공 터보의 애인이 생겼어요까지. 우리 나스럭키님 좋은 게 이렇게 리메이크 곡도 많이 알고 또 아이돌 정보가 아주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머리에 저 뇌를 갖고 싶어. 내 좀 줄래? 그래요. 휴가라 자고도 자고 하고 있네요. 힘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나스럭키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모두 간만에 또 이런 노래 아주 좋아요. 잘 들을게요. 나스럭키님 저 내일 모레 우발 방청 가요. 우리들의 발라드 탑 뺏기. 부럽죠?

우리 나스럽기님께서 청해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어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파서 하루 정도 쉬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 어제는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어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와, 그냥 뭐 집에 잠깐 청소하고 재활을 갖다 버리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죠? 그러니 힘들면 하루씩 쉬어가는 것도,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아지신 거죠? 날씨가 오늘도 아주 살벌합니다, 그죠? 더워 하시면서 우리 꼬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FX의 핫썸머, 이정연의 썸머댄스, 소녀시대의 냉면,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현아의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준비해 봅니다. 예. 너무 더우니까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좀 쉬기도 하고, 네. 그 카페 들어가서 시원한 것도 한 잔씩 마시면서 쉬어가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일사만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민님. 정확히 1시간 후 속초 도착입니다. 속초에 그거 있어요. 방탄 김태형이 추천한 대게집. 거기에 곰치탕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어보세요 필사원님. 네, 속초에서 1박하고 내일 고성 들려 밤에 부산 도착입니다. 몸은 힘들지라도 병원 일을 잊을 수 있어 좋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거 먹고 왔는데 먹어본 탕 중에서는 진짜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거기에서 밥 한 끼 먹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맛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희사원님도 그거 한번 먹고 오세요. 거기 속초 맞나? 여하튼 추천해요. 신청해 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과 비원에이퍼 코르티스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노래가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 나스럽게님 잠들 것 같지만 올려놓고 태워 하시면서 이번에는 쿨의 리메이크 곡들과 쿨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들으면서 자요. 한숨 자고 이따 오세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면이다. 장면이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아침밥까지 아직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저도 이제 밥 좀 먹으러 가야 될 듯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 속재료가 있어서 모닝빵에 발라 먹으니 꿀맛이었습니다. 속재료가 꿀입니까? 지금은 벤트에서 복숭아 요거트 스무디를 사와서 마시고 있는데 시원하니 좋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너무 덥죠. 보건증 찾으러 간다고 보건소 갔다가 등에 땀이 줄줄.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땀이 나서 눈에 들어가갖고 눈 위에 수건을 두르고 가야 될 듯. 올여름 이 더위는 언제쯤 주춤할까요? 언니,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노래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제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날씨는 언제 좀 수그러드나 싶어서 봤는데 내일까지는 엄청 덥고 그래도 내일 지나면 몇 도씩은 떨어지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해야 되나? 비 소식은 없지만 최고 온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 네. 그 복숭아 왔나 봐요. 우체국에서 배달 완료됐대. 밖에 나가서 복숭아나 먹어야겠네요. 여튼 네. 우리 아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드리고 저는 밥을 좀 챙겨 먹고 오겠습니다.

yeah, yeah. Saxo in the house.

우리 꽁찌님 다녀가 주셨네요. 밥 먹고 왔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사연 신청 문안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오디의 길냥이 정대연의 스테이 디펑스의 무지개 웃음차 임윤성의 세상의 끝에서 강버터의 분명한 건 널 사랑했단 거야 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꽁치님 뭐 좀 드셨어요?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이제 약부터 일단 챙겨 먹고 네, 복숭아는 좀 이따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밖에는 살인 날씨. 나는 살인적으로 졸린데 밥 먹고 약 먹었더니 꾸벅꾸벅 이럴 수가, 그죠? 햄버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외근 갔다 왔어요. 덥네요. 너무 덥죠? 고생했어요.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전람의 기억의 습작, 조성모의 투앱은, 임창정의 소주 한잔, SG 워너비의 노래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세수라도 하고 와야겠어요. 너무 졸려요. 이 졸린데 이렇게 또 졸린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우리 수빈님께서 이럴 또가, 이거는 우리 다변이가 잘하시는데. 아, 가만 보자. 내일 방송이 내일 방송이 저녁이네요.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방송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늦게 자야겠어요. 모레 밤 12시까지 방청하려면 늦게 자야 될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자,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더워서 그런 건지 일찍 퇴근했어요. 잘했어요. 밥 먹고 쇼파 누워있는데 콩이가 괴롭혀요. 어떻게 콩이가 놀아달래지. 이제 맨날 없다가 집에 있으니까 놀아달래죠. 입고기 시원한데 콩이가 배 위에 있어서 따뜻하면서 더워요. 어떡하지? 에어컨을 더 틀어야지 뭐. 에어컨을 더 틀면 콩이가 파고들 거예요. 그럼 더 더워지겠지? 어떡하지? 콩이가 못 올라오는 대로 올라가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솔지하니의 온니 원, 시아의 스테이, 허각 정은지의 바다, 수아의 곡과 이 바다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일찍 퇴근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더워서 모두 휴가가 갔고 콜드 별로 없을 거고 너무 더울 때는 좀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좀 쉬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봐요.

드디어 우리 아연님 신청곡입니다. 졸려 죽겠는데 신청곡은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또 라인댄스도 가야 되고 꺄 우리 장면이 계속되는 방송으로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아, 먹었더니 졸려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졸려서 견과류를 좀 씹어서 먹었더니 그나마 잠이 좀 달아났어요. 뭐 졸릴 때마다 계속 뭘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발라드 곡이 나와 너무너무 졸려서 댄스곡으로 청해봅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리센니의 프리티걸,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클레오의 곡과 샤크라, SES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우리 나스럭키님 안 자나봐요. 그래, 우리 아연님 신청을 전하고 나스럭키님 신청곡 들고 올게요.

우리 바오님 때문에 이 노래를 배경음으로 깔았어요. 어쩔 건데. 나사롭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힘내세요. 시간 빨리 가죠. 오늘 신청곡 많이 올려주셔서 진짜 시간 잘 갑니다. 레이나 산이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원앤오프의 여름 속,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위너의 아일랜드 100%의 그랑블루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나스로키님 저녁 잘 챙겨 먹어요.

게임 느낌 보고 품이야 발 맞춰서 걷던 사소한 것들이야 맞출 땐 숨이 못 잡고 좁혀져 오는 거리에 내 심장 쿵 지금 달려갈게 바닷바람이 널 스쳐 지날 때

노래가 넘어갔죠. 택배가 너무 많이 와갖고 뜯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필사마님 다녀가시면서 비어네이퍼의 영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다비치의 나는 문제없어 이해준의 사랑투 시청해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그 위에 뚜비니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정신이 없네요. 많이 어색해요. 천천히 적응해볼게요. 노래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은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김기태의 사랑하지만 이 곡은 음원이 안 나왔어요.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곡인데 저희 방송국은 음원이 안 나오면 노래를 전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기태의 사랑 후회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천천히 적응하시고요. 적응이 잘 안 되시면 저기 보이시는 아연님 잡고 떠드시면 됩니다. 네, 자주 뵙길 바랄게요.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을 약속하고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어요. 두 번째 청해요. 퇴근 시간 되지 않았어요? 퇴근하면서 듣지 않을까 싶네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우리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어요. 6시 1분 전입니다. 햄버거님 퇴근 안 해요. 롤라의 비밀은 없어. DJ 덕의 머피의 법칙.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한참 나이트를 많이 간 이유가 그 나이트에 예전에는 DJ 오빠가 있었어요. DJ 오빠가 노래 틀어주면서 춤을 췄거든요. 그거에 홀딱 반해갖고 맨날 그거 보러. 자,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를 그렇게 귀엽게 치셨죠. 네, 그분 보러 진짜 계속 갔어요. 매일 갔어요. 친구들하고 퇴근하고 맨날 가고. 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까지 신청곡으로 주셔서 모두 준비합니다.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개국방송 때 에어컨 설치했는데 1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전기세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적게 나오네요. 우리 집은 뭐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끄지 않았어요. 에어컨 풀 가동입니다. 여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꼬민남님 집에는 콩이랑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꼬민남님도 거의 나가 있고 우리 집은 일단 지금 방학이라 사람이 셋, 동물이 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밥을 계속 해 먹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자꾸 낮추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집은 전기를 많이 써요. 컴퓨터도 세다가 다 켜져 있고 태블릿에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진세가 많이 붙어서 우리 집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때는 모니터 불도 끄고 다 끄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진짜 많이 자야 되나 싶긴 합니다. 자, 신청하신 거 여자친구의 요리굿을 우주소녀의 부기업,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합니다. 저녁 옥수수 드시지 마시고 밥 먹어요. 밥 아셨죠?

정줄이 나갔나 봅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냉커피 한 잔 공수해 와서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미님 계속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송지은의 피어나, 지연의 어느 파란 밤, 태사비의 이 노래를 들으면, 양파의 그대를 알고, 2MB의 얼마나 더 아파해야 이별이 끝이 날까까지 시청하신 곡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저녁도 꼭 챙겨 드세요.

잠시 저녁을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나스럽게님 청구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힘내세요 하시면서 앨리스, 여자아이들, 로켓펀치, 체리블랙, 트와이스의 노래까지 신청해 주셔서 이어서 모두 준비했어요.

아주 불 옆에서 스파게티 했더니 몸이 후끈후끈합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장시간 외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냉면 세트 끓여먹기 전에 잠시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시에 올려주셨네요. 제가 아이들 저녁 해주느라 자리를 잠깐 비웠었습니다. 우리 꽁치님은 냉면 드시는군요. 저는 아이들 스파게티를 양쪽에 두 개 다른 맛으로 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아까 3시쯤에 밥을 먹어서 밥 생각이 없어갖고 집에 있는 복숭아 하나 계속 씹어먹다가 잘 생각입니다. 장미님 계속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굿나잇요 하시면서

정피트의 나의 계절은 꾸개의 눈물 자국, 황채열의 그런 사랑은 없어, 황가람의 나를 위해 울지마, 슬레이 남규리의 슬픔이 찾아와서 그래, 타이비언의 배영하는 물고기, 강아지도 밥 달래네요. 신청하신 거 모두 뒤로 올려놨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냉면도 맛있게 드세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저녁은 김치 스팸 볶음밥 해 먹었어요. 잘했어요. 김치 스팸 볶음밥 할 때는, 네, 기름에 먼저 파를 볶은 다음에 김치를 볶고, 그 다음에 스팸을 넣고 밥을 넣어서 볶으면 더 맛있어요. 간만에 옥수수 먹었어요. 조금 있다가 콩이 산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과 끝. 더운데 강아지는 안 더워요? 나는 강아지 데리고 나갈 생각도 못해.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오늘도 또 재활용이, 뭐가 이렇게 많이 와갖고 박스랑 버리기 많은데, 나 진짜 어제 생각해갖고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오늘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못 나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신청하신 곡 벨라 혜성의 일편단심, 서영의 여름, 서영과 여름에 너에게 달려. 이렇게 헷갈려.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여자친구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와, 내가 헷갈리네. 우리 필사원님 다녀가시면서 에픽하이의 곡과 김진표 7.8개의 힘내까지 신청해 주셨고요. 생선 모든 찜에 소주 한잔 했더니 기분이 좋다고. 원래 되게 잘 먹잖아요, 우리 사마님. 술 말고 다른 거. 제가 본 남자 중에 제일 잘 먹는 게 우리 사마님인데, 요새는 술을 좀 간간히 드시나 봐요. 그래요. 여튼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장미연이다. 여태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라인 댄스도 잘 추고 회식으로 치킨도 맛있게 먹고 왔네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밤인데도 덥습니다. 네, 밖에 엄청 덥죠? 열대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언제까지 갈라나 걱정입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언니.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시아의 스테이, 태댕의 너라서 좋아, 최성곤의 니가 좋아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우리 꼬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콩이 산책 레츠고 마무리 곡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류미니의 나보다 꼭 행복해야 해, 윤원의 너를 보고 싶은 밤에, 숙희의 내 사랑은 항상 늦게 끝나, 숙희의 사랑은 고3인가 봅니다. 늦게 끝나네. 우희경의 아직도 네가 그리운 밤이면, 서이라의 고마워요까지 신청곡 모두 올려두었고요. 자, 이제 신청곡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연희님 오시면 연희님 러시로 네 이렇게 마감을 해놓고 저는 러시 모드로 돌려놓고 네, 신곡을 또 다운받아야 되니까 아 지친다 진짜. 그쵸? 신고 듣는 것도 장난이 아니어서요. 자, 여러분들 신청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모두 오늘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취향들이 있습니다. 치킨도 서로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취향들이 모여서 일상이 더 재미있고 풍성해지는 건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달라서 반가운 이곳,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제 시간 첫 사연 전합니다. 꽁치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홍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 약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계란 찌고 엄마 일어나실 때 갑상선 약 드시게 하고 또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다시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강해 진 상태로 매우 무더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커피 한 통 먹으면서 오후까지 잘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스님 오늘도 방송 즐겁고 신나게 하시고 자유롭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착한 꽁치님 오늘도 신청한 다녀가셨네요. 딱 보면 계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계란이 비싸던데 우리 꽁치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가격 안정화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꽁치님 오늘도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주말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0: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1: 네, 신청단의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휴가 마지막 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속초고요. 이제 고성 동일전망대 갔다가 부산엔 밤에 도착할 듯합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했더니 휴가 가셨구나. 어찌 잼나게 보내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마지막 날이니 만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부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단의 정인희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있었나요? 저는 요즘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크게 요즘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항상 늦게 일어나게 되네요. 알람 소리 들어도 끄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 줘야 되는데 밥 주고 치우고 씻으면 아들 저 안 보인다고 대성 통곡하고 문 앞에서 울어요. 오전잠 자던 아기가 이제 낮잠만 자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에휴, 개운하게 씻어야 잠이 깨는데 말이죠. 라고 다녀가셨습니다. 이게 아마 또 날씨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워서 잠도 잘 못 자다가 잠 좀 들면 또 더워서 깨고 아마 8월 한 달은 피곤한 컨디션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같네요. 뭐 그래도 정인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니까 긍정적이게 마음 먹고 잘 버텨보자고요. 오늘도 이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